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이번에는 두 곡의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들으실 곡 송정미의 엄마 엄마, 이어서 이길승의 아버지 보내드립니다.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우주 안에서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산만하게 살아가는 인간입니다. 바로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이가 부모를 신뢰하듯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에서 우러나는 경배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블린 언더힐의 아바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요동치며 근심에 눌릴 때 아버지를 부릅니다. 그분은 우리 영혼 안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찬송가 223장 유창원의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국립합창단의 곡으로 준비했고요. 만세반석 열린 곳에 정재성, 임송현, 김선실, 류기림의 찬양입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최정원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의 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0: 내시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의환경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2: 빌딩앤 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2: 빌딩앤 리치.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5: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이제 오늘의 끝곡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남미 워십 찬양의 곡 보내드릴게요. 죽게 가까이.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찬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찬양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CBS는 찬양과 말씀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CBS의 방송 선교 사역에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바로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된장찌개는 오래 끓일수록 맛이 깊어집니다. 후다닥 금세 끓여낸 것과 오래 뭉근히 끓인 것은 재료가 같아도 맛이 다르죠. 때로는 이 시간이라는 게요, 보이지 않는 재료가 되기도 하나 봐요.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토요일 아침. 연휴 가운데 들어있어서 더 느긋함이 느껴집니다. 조금은 느리게 오래 우려내듯 느릿하고 다정하게 깊게 오늘 아침 그렇게 시작하시면 어떨까요?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티프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인천 세븐테마 밀리언 쇼 7가지 테마로 스포츠 골프 레저관 홈리빙 명품 가구 가전생활용품 뷰티 아이디어 제품 핸드메이드 등 7가지 즐거움 4월 30일부터 5월 4일까지 송도 컨벤시아 인천 세븐테마 밀리언 쇼.
3: Good Music Station. CBS FM

연휴에 새벽 예배가 없어서 일찍 들어왔습니다. 양파님 반갑습니다. Lord, I'm coming home. 나주를 멀리 떠났다. Out of my bondage, sorrow and night.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오기님 계시는 곳은 광주입니다. 거리에는 푸르름이 가득이에요. 담양 대나무 축제 보러 가고 있어요. 와, 담양 대나무 축제 좋은데요. 광주에서 담양은 이제 차로 얼마 정도 걸리나요? 한태규님, 어제는 섬진강 일대 종주했는데 미세먼지, 꽃가루, 태풍급 바람까지 힘들었습니다. 고생하셨네요. 봄바람의 위세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요새 꽃가루가 정말 심하게 많이 날리지 않나요? 어제가 5월 1일 청취자 사연 받아봐도 그렇고 제 주변에도 그렇고 노동절 상관없이 일하는 분들이 많아서 노동절은 노동하라고 있는 날이지 우리가 이런 농담도 서로 주고받곤 했는데요. 자, 이제 오늘은 주말, 내일까지 혹은 어린이날까지 이어지는 연휴, 우리 애청자분들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조심히 안전하게 즐거우시기만을 바라겠습니다. 생방송으로 8시까지 함께해요.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 레인보우 앱 스마트폰에 다운받고 게시판 오세요.

요. 문자는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Take my life and let it be, 나의 생명 드리니

Blessed Assurance,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Take my life and let it be, 나의 생명 드리니. 이정아님 아드님은 오늘도 아침 6시 출근해서 택배 일을 한대요. 우리 큰아들 일하는 동안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기도합니다. 지기66님은 결혼식 가시는군요. 와, 40년 친구 아들 결혼식이 있어서 서울 갑니다. 차가 많이 밀리겠죠? 가며 오며 연록의 세상 눈호강 할게요. 우리 아들들, 딸은 언제 가려나. 예, 그날이 옵니다. 친구 자녀 결혼식 보면서 우리 애들은 언제 가나 했던 때가 있었는데 이날이 오기는 오네요 하는 사연을 제가 곧 받을 수 있기를. 6270님은 와, 버킷리스트 중 한 가지를 해봅니다. 1박 2일 남이섬에서 지내보는 거. 온통 초록이 넘실대고 새소리 바람소리뿐 이 고요한 아침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밤을 남이섬에서 주무신 거죠. 예, 남이섬을 당일치기로 다녀오는 것이 아닌 거기서 1박 2일 지내는 거. 저도 못 해봤는데 해보고 싶네요. 그 남이섬 안에 호텔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서 자는 거죠. 당일치기로 왔던 관광객들이 배 타고 다 떠난 후에 밤의 남이섬은 어떨까? 무인도처럼 고요하고 평화롭겠죠? 영국의 성악가 브린 터펠,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심.

에 나를 냅다 댕겨버립디다. 그리곤 앞에 빙 하고 가버렸지라. 안 하면 좋게 안 한다 하지 뭐 저리고 갈까. 이제는 없는 영감, 아직도 그때 그 속을 모르겠소.

남 장흥군에 사는 할머니 여섯 분이 늦깎이로 한글을 배우고 자신들의 인생을 시로 표현한 책 할매들은 시방 중 한 구절입니다. 할머니들의 나이를 합치면 500세입니다. 할머니들의 비뚤비뚤한 글씨와 비틀거리는 맞춤법을 보면 잡초처럼 세월을 견디신 할머님들의 모습 같습니다.

잡초가 강한 것은 바람이 불 때마다 몸을 숙이고 뿌리를 깊게 하기 때문입니다. 잡초는 비나 눈, 바람으로부터 토양과 양분의 유실을 막아주고 다른 식물들의 뿌리 호흡을 돕습니다. 잡초같이 깊은 뿌리로 우리들의 가정을 지켜오신 어른들의 희생으로 자식들, 손주, 손녀들이 5월의 꽃같이 피어나네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잠언 16장 31절 말씀. 아멘.

게시판에 비공개로 오셨어요. 오랜만에 이 곡 듣고 싶다고 청하셨습니다. 오 아도나이 오 주님 남미 찬송. 5월의 둘째 날 토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교회 야유회 가세요 써니님. 정읍에서 출발해 청남대로 가신대요. 어르신들 힘들지 않게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게 기도합니다. 마가렛 아이디의 송지영님은 친정어머니 모시고 시골 산소 가려고 내려가는 길이시라고요. 김영근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원래 생일날에는 꼭 어머니 찾아뵙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었는데 올해는 감사의 마음을 전할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배동땡님도 오늘은 제 생일이에요. 68세를 맞이합니다. 이제는 모두 떠나신 부모님의 수고로움에 울컥하네요. 어렸을 때 생일을 잊은 엄마에게 말도 안 하고 심통을 부렸던 게 마음 아프게 생각납니다. 어제는 딸내 식구들과 식사했고요. 오늘은 아들내와 저녁을 먹기로 했는데 혼자 있는 이 아침 엄마 얼굴이 슬프게 생각나네요. 아유, 여러분 왜 이렇게 사연을 슬픈 사연들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이 사연들을 묵상 코너 전에 미리 읽었거든요. 근데 좀 눈물도 나고 이 목소리가 흔들려서 약 1분 30초에서 2분 정도 이어져야 하는 끊을 수가 중간에 없는 이 코너를 내가 제대로 읽어낼 수 있을까? 내가 2분 동안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낭독을 할 수 있을까? 사실 굉장히 겁이 났는데 고비를 잘 넘겼습니다. 아유, 왜 슬픈 사연을 주고 그러세요. 김영근님도 배동땡님도 오늘 생신 좋은 날이시니까 슬픈 생각하지 마시라고 슬퍼할 틈 없으시게 커피 두 잔씩 보내드릴 테니까 맛있게 시원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어제 노동절 자녀들에게 노동절 기념 용돈을 보내셨다는 3517님 신청곡 저 장미꽃 위에 있을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0: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휴대전화 뒷자리 2502 쓰시는 분, 저희는 지금 광주에서 보성으로 갑니다. 온 가족이 마라톤 신청을 해서 이른 아침 출동합니다. 오늘은 또 결혼기념일 16주년인데요. 와, 더 의미를 담아서 뛰어봐야겠어요. 축하드립니다. 오늘 서울에서도 여성 마라톤이 있어서 월드컵 공원 일대 교통 통제가 있다고 하거든요. 시내 교통 상황 잘 확인하시고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예, 5월 가정의 달에 접어들어서 그런지 이제 부모님 관련 추억 사연 주시는 분도 많고, 오늘 일부 끝곡은 에드 쉬런의 슈퍼마켓 플라워 준비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화자가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노래하는데요. 네, 여러분께도 공감을 자아내고 위로가 되어드릴 거예요. 함께합니다.
1: I took the supermarket flowers from the windowsill. Through the day old tea from the cup.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4: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5: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를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우며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2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이었습니다.
6: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We've a story to tell to the nation.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Once it was the blessing. 은혜 구한 내게 은혜 주님. 발파강님 2부 오셨어요. 발파강님 주신 한 줄을 보고 제가 혼자 웃었습니다. 미나님의 전라도 사투리가 마치 겉도는 양념처럼 어색하지만 전혀 싫지가 않다고. 예, 그쵸. 오늘 1부에서 저한테 좀 몇 번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아, 어쩌나. 묵상 말씀 중간에 할머님들의 전라도 방언 인용 부분이 나오는데, 아, 이거를 내가 어떻게 구현해 내나. 고비 한 번. 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주신 슬픈 사연들이 읽은 게 자꾸 떠올라서 목소리 톤이 떨리는데 어쩌나 고비 두 번. 예, 잘했건 못했건 또 넘길 수 있는 게 생방송의 장점이라면 장점이네요. 어찌어찌 2부로 넘어왔습니다. 5월의 둘째 날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생방송이고요. 2부 순서 이어가요. Oh, the deep, deep love of Jesus. 어느 민족 누구게나.

I will sing of a Redeemer, 속죄하신 구세주를. My Jesus, I love thee,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아, 발파강님 2부도 들어오셨군요.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기대 없는 중에 참여 댓글도 읽어주셔서 이름 불러준다는 것과 또 그것을 듣고 있는 설렘이 행복을 줍니다. 네, 행복하시다니까 다행이고요. 또 사실은 일부에서 저도 좀 하면서도 그 사투리 연기가 아예 어색한데 스스로 생각을 했는데도 또 예쁘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3563님, 아 그래요. 어제도 이제 사연 주신 분들이 계셨는데 잘 다녀오셨군요. 사진을 좀 보고 있습니다. 첨부해 주신 사진. 자오 쉼터 장애인 시설. 사모님께서 우리 프로그램의 애청자신데 30주년 기념 예배가 있었군요.

거기에 우리 애청자분 몇 분이 다녀가셨나 봐요. 감사합니다. 잘 다녀오셨다니까 좋아요.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5월의 둘째 날 아침 오랜만에 수원 화성을 둘러봤는데 외국인 관광객들이 눈에 많이 띄어서 좋았습니다. 살아있는 개울이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사람들. 본래 아무런 관계가 없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피로써 이제는 형제자매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죽음의 벽을 허무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마음속 편견과 분열의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인종과 지역, 계층 등 세워진 담을 허무는 화해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주시는 화해와 연합의 능력이 발휘되기 위해선 먼저 내 속에 있는 문제의 근원부터 파악해야 하죠. 성령의 조명을 통해 자기 중심적인 교만과 죄성을 볼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을 멈추고 화합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내 욕심보다 타인의 피로를 채워가는 희생과 용납을 실천함으로써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십시오.

김병삼 목사님의 묵상집 매일 만나 365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오늘은 229번째 묵상 그리스도의 피 화해의 능력

에벤에셀 정 아이디의 정관섭님, 사연 소개 오래 기다리셨죠? 1부에도 사연을 주셨는데 제가 1부에 소개할 자리 마련을 못했어요. 작년 1월 1일에 시작한 성경 필사가 드디어, 야, 정말 드디어네요. 오늘 끝이 납니다.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딸 하은이의 행복을 기도하는 아빠의 마음으로 썼습니다. 5월 30일 결혼하는 딸에게 식장에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하시면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신청하셨네요. 아, 정말 여러분 오늘 이러시기 이깁니까? 어깁니까? 뭔가 일부에서는 부모님 생각하면서 눈시울을 붉히는 사연들을 주셨다면 이 에벤에셀 정님의 사연은 또 다른 의미로 너무 가슴이 뭉클해요. 우리 딸의 결혼을 앞둔 딸의 행복과 건강과 영원한 평안함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썼다. 정말 뭔가 손으로 썼다. 펜을 가지고 썼다가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썼다는 이 표현이 맞네요. 5월 30일, 네, 이달 말일 결혼하는 우리 따님 결혼식장에서 아빠가 딸에게 전달하는 정성으로 꾹꾹 눌러 쓴 성경 필사. 멋지십니다. 아니, 멋지시다는 말씀, 이 표현만으로는 부족하죠. 우리 정관선님 정말 고생하셨고 축하드려요, 진심으로. 우리 다른 애청자분들도 이 댓글 함께 축하해 주세요. Here abides 내가 매일 기쁘게

스페인어로 들은 주의 친절한 발의 안기세. 태안에서 듣고 계세요. 푸른 하늘이야님. 항상 즐겨 듣고 있어요. 사위와 딸, 귀여운 손자와 우리 부부 힐링하러 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하길 기도하면서. 이만하면 행복님도 즐거운 곳 가셨네요. 대롱대롱 딸기 체험하며 사위, 아들, 며느리, 딸, 남편, 어른들도 힐링됐어요. 손자는 깡충깡충 신났고요. 주님 주신 사랑의 열매로 온 가족이 행복했습니다. 아유, 그 손자 깡충깡충 신나는 모습 보면서 또 어른들은 그 모습 보며 훨씬 행복하죠. 결혼식 사연 많이 주시는데 유동근님께서 저도 큰딸 결혼식 때 눈물을 참으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큰딸이 먼저 눈물을 흘리기에 저도 울컥했죠. 이게 딸 가진 부모의 마음이 아닐런지. 특히나 아빠들은 무뚝뚝하지만 절대로 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늘 사연자분 응원합니다. 예, 저도 그랬어요. 전 이제 식장 들어가기 전에 엄마랑 약속을 했거든요. 우리 눈물 나니까 서로 눈 마주치지 맙시다. 애써 눈을 서로 피했는데 그 울 수밖에 없는 결혼식의 어떤 지점들이 있습니다. 신랑 신부 부모님께 인사. 예. 아, 요 포인트를 넘기지 못하고 결국 눈물을 흘렸죠. 근데 이제 지났으니까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다른 신랑들은 이제 부모님께 절을 하는데 저희 신랑은 절을 안 하고 그냥 90도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절을 안 했냐 또 이렇게 좀 귀여운 싸움도 했었다는 거. 예, 결혼식 사연을 우리 애청자분들도 푸신다면 참 수많은 이야기 보따리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행복한, 행복하기만 한 여러분 가정의 달 보내십시오. 게리 발렌시아노, Father's Love, 아버지의 사랑 찬양하면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0: 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눈 돌리면 사방이 초록으로 물들어가는 이 계절. 그야말로 눈이 호강하는 그런 날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럴 때 어깨 쫙 펴고 고개 들고 발걸음 가볍게 걸으면서 싱그러운 풍경을 좀 많이 볼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다들 이렇게 하고 계실까요?

우리 인간은 가능하면 좋은 것에 노출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의 삶은 결국 내가 본 것 또 들은 것의 총합이기 때문이란 건데요. 자, 아름다운 이 계절 내 마음의 시선이 좀 더 넓고 깊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이 보고 듣는 일을 부지런히 열심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말 아침 오늘도 잘 오셨어요.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5월 2일 토요일 아침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은 아침 동해 가는 길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잘 주무셨나요? 좋은 아침. 오늘 또 연휴 이제 2일째. 아, 어제 노동절에 이어서 오늘 토요일인데 한결 여유가 더 느껴지는 오늘 아침입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본 것 그리고 내가 들은 것 이것이 다 합쳐진 그 총합이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계절 너무 이 풍경 환상적이잖아요. 많이 보고 듣고 내 마음이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모든 풍경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자,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한 주간 보내주셨던 우리 샬씨가족 신청곡 쭉 끊지 않고 나누는 주말 배송 시간으로 채워갑니다. 샬롬 CCM 앞으로 사연 남기실 때 문자 참여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사는 얘기들 또 신청곡 보내주시면 돼요. 송정미의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참 아름다워라 준비했고요. 우리 비공개님 청하신 곡은 시와 그림의 바람을 따라서, 그리고 4031번으로 청하신 곡은 러빔 봄과 같은 사랑, 클래식 콰이어의 주님 주신 아름다운 세상 듣고요. 여기 한 곡 더, 배상진님의 신청곡입니다. 한웅재 감사할 때 내 안 어딘가 불이 켜져.

한홍재 감사할 때 내 안 어딘가 불이 켜져 우리 배상진님의 신청곡으로 전해드렸고요. 클래식 콰이어 주님 주신 아름다운 세상 그리고 문자 4031번으로 청하신 곡은 러빔 봄과 같은 사랑이었습니다. 비공개님 청하신 시와 그림의 바람을 따라서 앞서 송정미 온 천하 만물 우러러까지 다섯 곡 주말 배송으로 전해드렸고요. 자 이어지는 배송곡은 우리 토브님께서 청하신 지선의 충만 듣고요. 6817번으로 청하신 곡은 김대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그리고 웨라멀십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가 듣고요. 코코기님 청하신 곡은 소리엘 야곱의 축복.

Singing Ants의 예수 내 인생의 횡재 방금 들었고요. 앞서 코코기님 청하신 곡이었어요. 소리엘 야곱의 축복, 예라멀십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6817번으로 청하신 김대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토브님 청하신 지선의 충만까지 다섯 곡 배송했고요. 1부 마지막 곡은 우리 김혜경님의 신청곡입니다.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곡 듣고 2부에서 뵙죠.

0: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스미스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앞으로 남아있는 나날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생각을 바꾸는 건 그저 마음만 고쳐먹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놀랍게도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심지어 결과까지 달라진다. 개인의 역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생각인 것이다. 바둑기사 국수 조훈연의 조훈연 고수의 생각법 가운데 읽어드렸습니다.